0: 그렇게 속일 뻔나?
1: France Inter, playlist sans système, playlist sans limite.